세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세로 짓고 복일 낙신년에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승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의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단무해춘 지기하고 난부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두다지면 용왕이 앉아 무릎 먹으른다.

책길 타선 마련을 갔더니만 운수가 불길어요. 개명이가 들어와서 네 마리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나갔는데 나를 겪고 못하려 할지 대박 발을 저 발을 떨고 날려다가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애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배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방 자우가

대공강자유라 황황도를 당두거니 황황질거불거반 백원천지공유유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들라니 공수장관들에게라 낭매의 활을 툭 찬성

지간을 지내서 장성을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요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문 내달라 홍광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 아니 설비릉이 백이로다 요동길맹길을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에서 보는 제비가 폭

나리 월당하여 치세로를 살펴보니 세상의 대문막이 주여로 흘러져 그만큼성 분개하고 중당행여 해돌아 토목 마을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는디 문물이 빈빈하고 풍수이 희희허니 만만 세지음탕이라 젤라두는 문무지유켜 상도는 할명이라 흥봉할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처제비 거동로소 박실비 다가로로 거종어도 동높이 떡 남대문바 썩나다라 칠팔패 배드리지인 해고개를 떠먹구나 동제깡을 벗어 남타령도 먹구나 두쪽지 옆에 끼고 거주가 둥둥떠 흥본분전을 당도 흥본분전을 당도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앉아 제비 말로 군다 치지치지 주지주지 거지 은지 배운 악지 철지 은지 함지 우지 배워 빼도도도둑 흥고가 보고 서만겨라 흥고가 보고 서만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제비야 네가 어디를 갔다 와 천왕, 진왕, 인왕, 후왕 요소 씻고 목에서 요소 차로 네가 뜨냐 토연병 방백하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창조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고 와 소상 동정 외길에

말아 본포박신을 집에다 울고 이제 우리 노래라 행고양 주간인 앞에다 박씨를 피르르 내려 데리고 배운 가로로 올라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 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르기를 백현두라고 부른다더만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본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이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 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손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하는 모냥을 모냐 박은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차차